0: 사냐구나 우리하고 사냐구나
1: 에이 아도노
0: 메라세
1: 마 아도노 나미소
0: 예스
1: 아자바 와투이 아도노 나미소
2: 아무튼이
3: 마이티 투
1: 파워 아바타노 아미오
4: 디디 브라이타
5: 디디 브라이타
1: 아미오 모투미로
0: 메라세
1: 마 와투노 나미소
0: 노라스 사냐구나

아유의 가오 하나님의 가슴이었어 아유의 가오 워비 안에 원차 왜니 뭐냐 멍멍이 나야 두세 내 가슴 아파 아유의 가오 아라니의 가슴이여 놓아 아유의 가오 I'd rather be a